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성당위상무위원이며조당위석인호가복이珲春시를찾아대상건설산업발전등상황에대해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국경절연휴중앙라디오텔레비전방송총국길림위성텔레비전방송연변위성텔레비전방송등국가성주급매체들이계속해珲春의생태문화관광소비활력개발개방등에주목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10월6일성당위상무위원이며조당위석인호가복이珲春시를찾아대상건설산업발전등상황에대해조사연구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길림성당위와정부의사업보고를청취할때석근평총서기가한중요연설과중화민공화국창건77돌경축초대회에서한중요연설정신을깊이있게관찰하고실물경제를토대로하고제조업을버팀목으로하는것을견제해야합니다변경연애우세를발휘하고플랫폼직접능력을제고하며도움하는중대대상의계약착지와건설속도를다그쳐실속있는대상건설성과로실물경제기반을단단히다져야합니다호가복은먼저길림자금동업위원회사를찾아기업조절통제중심에서기업의생산경영상황에대한소개를진지하게청취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말했습니다길림자금동업위원회사는년간생산액이105건을넘는연변의골간기업으로서공업경제운행을안정시키고경제의지속적인성장을추진하는데중요한버팀목역할을발휘했습니다珲春시는기업이본업을잘해나가도록봉사하는동시에안목을넓히고사로를확장해사슬확장및보안대상을연구기획및유치해야합니다동박정밀동부품등하류산업을대대적으로발전시키고동산업이정밀심층가공으로확장되도록추진해제품부가가치를끊임없이제고해야합니다기업의유산현지소화처리방안을동시에마련하고실리카대상의조속한착지를추진해류산이라는자원을최대한활용해야합니다珲春옥홍석유화학공업연간생산량100만톤급청정에너지심층가공대상건설현장에는8대의대형저장탕크가우뚝서있었고작업자들은탕크구역기반과공예배관을중심으로설치작업을펼치고있었습니다호가복은설비설치진척을현지고찰하고원자재공급제품정료생산투입계획을상세히요약하고나서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시간대를틀어지고힘을집중해일기부대설비를원만히설치하는한편공장구역도로경화주변환경개조및승격을동시에추진해련동조절조건을갖추도록보장해야합니다 LPG 심층가공세분화분야를예의주시하고프로판부탄프로필린부틸렌등화학공업기초재료생산을중심으로2기대상건설을서둘러가동해제품가치사슬의고급화확장을추진해야합니다이투년간생산량50만톤급재생알루미늄원정대상은주로알루미늄재료가공생산라인을건설하고알루미늄합금등제품을생산합니다호가복은대상진척상황을여러차례현지고찰한바있습니다그는재차시공현장을찾아건설진척상황을현지고찰하고나서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시공기를역순으로배정하고작전도를걸고시공하며시공역량을통괄해건설속도를다그치고힘을모아시공기를앞당겨하루빨리생산에투입운영되도록해야합니다珲春시석탄저장분배기지대상이완공되면최대저장용량이50만톤에달하고년간처리능력이300만톤에달하게됩니다호가복은시공현장을찾아시공기배정건설진도설비구매등상황을상세히요약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말했습니다현재석탄시장형세가지속적으로호조를보이고있어대상이투입운영되면즉시안정적인수익을형성할수있습니다 훈촌시는 대상 건설이 지출된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고 연내 조업 목표를 확정해 시공 역량을 영활하게 배치해야 합니다. 환적장 저장소 선별 및 파쇄실 등 공사 건설을 다그치고 설비의 현장 진입 및 설치를 동시에 추진해 대상이 연내에 완공돼 생산에 투입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동북아 석탄 거래 중심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대상 시공 진척 상황을 진지하게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당부했습니다. 기업은 기계 설비를 충분히 투입하고 시공 작업반을 늘여 원탄 생산 라인, 분리 작업장 등 건설을 서둘러 공사를 다그치고 시간대를 앞당겨 대상이 하루빨리 투입 운영 조건을 갖추도록 보상해야 합니다. 훈촌시 판석진 료종촌 수광 지혜농업 대상 건설 현장에는 일부 조립식 비닐하우스 철골 구조가 이미 우뚝 서 있었습니다. 호가복은 기업 책임자와 깊이 있게 교류하며 하우스 규격, 부대 시설 및 판로 등 상황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준공 즉시 투입, 완성 즉시 생산하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하우스는 동마다 건설 즉시 생산에 투입시켜 효익을 보도록 해야 합니다. 훈촌시는 기업 본사와의 접목을 긴밀히 틀어줘야 합니다. 기업이 투자 강도를 높이고 건설 절차를 가속화하도록 독촉해 대상이 하루빨리 준공돼 생산에 투입되도록 힘쓰는 한편 기업을 적극 도와 판로를 열고 러시아 시장을 개척해야 합니다. 범해 국제 물류 창고 저장 단지 대상은 주로 식량 비축고 물류 창고를 건설하며 완공 후 년간 콩 5만 톤, 용료 2만 톤을 가공하고 화물 4만 립방미터를 분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가복은 원자재 원천 제품 종류 판로 등 상황을 상세히 문의하고 나서 기업이 동북의 립동전 유효 시공기를 다잡아 시공 조직을 강화하고 건설 능률을 제고해 연야의 주체 공사 건설을 마치고 립동 후 내부 인테리어를 추진해 대상이 조속히 완공되고 생산에 투입돼 효익을 거두도록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호가복은 중점 문화관광 대상 진척 상황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명원리 특색문화 관광 거리 대상 시공 현장을 찾아 전체 기획 상황에 대한 소개를 진지하게 청취하고 개조 계획, 기능 배치, 건설 기한 등 상황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특색문화 관광 거리는 도시 기능을 보완하고 인기도와 상업 분위기를 모으며 소비 잠재력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단체로서 훈촌의 국경 관광 명함을 빛내고 도시 흡인력을 강화하는 데 직접적인 견인 역할을 합니다. 시공 역량을 통괄해 건물의 외관 갱신, 내부 공간 개조를 다그쳐 추진함과 동시에 부대 공공기반 시설을 잘 건설해 연말 전에 개조가 완료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거리 전체 경관을 시각적으로 정교하게 조성해야 합니다. 외관 설계, 표지판, 조명 빛깔 등 면에서 미학적 가치를 잘 살려 사람 사는 맛이 있고 머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소비의 새 시나리오를 구축해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훈촌시는 지리적 위치가 두드러지고 혜택 정책이 다양하며 개방 플랫폼이 집적돼 전주와 전성의 발전 대국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합니다. 실물 경제를 토대로 하고 제조업을 버팀목으로 하는 이념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하고 위치, 정책, 플랫폼 등 면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 투자 규모가 크고 견인 역할이 강한 제조업 대상을 착지 착공시키며 봉사업에 우수하고 고능률적인 발전을 가속화해 현역 경제가 질을 높이고 량을 확대하며 속도를 내 돌파를 이루도록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수입 자원의 현지 가공을 발전 장대시키고 종합 보시구, 호시 무역구, 변강 경제 협력구 등 개방 플랫폼에 의탁해 수입 자원 정밀 심층 가공 선도 기업을 유치하고 청정 에너지, 냉동 해산물, 용유, 대두, 종량제 등 수입 자원 가공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원자재 판매에서 제품 판매로의 조환을 실현해야 합니다. 러시아의 최종 소비 시장과 깊이 있게 접목해야 합니다. 자동차 및 부품, 중고차, 기계, 전자 제품, 경공업, 일용품 등 분야를 중심으로 정밀하게 배치하고 우수한 기업과 중대 대상을 착공시켜 도마하는 제품이 현지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인 후 러시아 시장으로 판매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현대 봉사업을 대대적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합니다. 변강 도시의 위치적 우세와 도시 기능 보완에 객관적 요구에 발붙여 봉사업 능력 확대 및 질적 제고 행동을 깊이게 실시하고 다국 전자 상거래, 창고 물류, 서비스 외수, 자동차 관련 업종 등 업태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숙박 음식, 여행 거주, 건강 양생, 가정 봉사 등 봉사 공급을 풍부히 하고 최적화하며 생산성 봉사업이 전문화 및 가치 사슬의 고급 단계로 확장되도록 추진하고 생활성 봉사업의 고품질 다차원 편의화 발전을 촉진해 실물 경제의 가속화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버팀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조직속 관련 부문 및 훈춘시 정부의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경절 연휴 중앙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총국 길림 위성 텔레비전 방송, 연변 위성 텔레비전 방송 등 국가 성주급 매체들이 계속해 훈촌의 생태 문화 관광 소비 활력 개발 개방 등에 주목했습니다. 아래 상세한 보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0월 7일 중앙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총국 뉴스 연합 보도 방송 말미 신주 금수에서 동부 호랑이 표범 국가공원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방송했습니다. 이날 중앙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총국 농업농촌 채널은 중국 삼농 보도 전문란에서 길림 훈춘, 통산국 우세가 해산물 소비에 활기를 불어넣고 관광객들이 현장에서 골라 바로 조리하고 있다면서 훈춘시가 통산국 우세에 의탁해 특색 해산물 미식으로 각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현지 해산물 시장이 인기 명소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0월 1일 국경절 당일 길림 위성 텔레비전 방송 길림 뉴스 연합 보도는 하나의 국기를 함께 겨냥 백산 송수 한 마음으로 조국 향해라는 제목으로 훈춘 국문 통상구 일선에서 동시에 국문 하나의 국기 함께 겨냥 주제의 국기 개양식을 거행해 변경을 수호하며 충성스럽게 직책을 이행하는 사명 담당을 보여줬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길림 뉴스 연합 보도는 또 가국 함께 경축 명절에도 나는 일터의 전문안에서 일선을 지키며 실천으로 담당 보여줘라는 제목으로 국경절 기간 중교 도로 건설 훈춘 방천 고속도로 대상 건설 현장에서 600여 명의 건설자들이 일선을 지키며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시멘트 교반 말뚝 교량 하부 및 로반 굴착, 성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0월 2일 길림 뉴스 연합 보도는 또 가국 함께 경축 길림에서 소비 전문안에서 길림 명절 소비 열기 뜨겁게 달아오르고 시장 활력 지속적으로 방출이라는 제목으로 러시아에서 온 신선한 킹크랩이 훈촌 통상구를 통해 신속하게 통관되고 있으며 가장 빠르면 3일 안에 신선한 킹크랩이 천가만호의 식탁에 오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0월 4일 길림뉴스 연합보도 가국 함께 경축 명절에도 나는 일터의 전문안에서 길림 공안 민경 일선을 지키며 수많은 가정의 평안 지켜라는 제목으로 국경절 연휴 기간 훈촌 변경 다국 인원이 빈번하게 오가는 가운데 훈촌시 공안국에서 조직한 국문 선봉 통역 경찰대 전원이 일터를 지키며 일선에서 이중 언어 대회 경무 봉사를 제공해 다국 왕래가 질서 있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0월 7일 길림뉴스 연합보도 새 사상으로 새 로종 인설 전문안에서 길림 국경절 소비 열기 뜨겁게 달아올라 여러 곳에서 시장 잠재력 방출이라는 제목으로 연변대학 훈촌 캠퍼스 부근에 위치한 별빛 장터가 개장했는데 젊은 소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이 신흥 거리가 빠르게 많은 대학생들을 흡인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0월 6일 연변 위성 텔레비전 방송 연변 뉴스에서 훈촌 학색 금식 체제 혁신 추진 민생의 따뜻함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 지켜라는 제목으로 훈촌시에서는 교정급식의 안전, 영양, 품질 성격에 초점을 맞춰 교정급식 특별 정비 행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하고 교정특별 혜민 프로젝트를 가동해 교정급식의 품질이 가열차 향상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훈촌시는 독특한 변경지역 우세에 두터운 발해 고운 바탕과 짙은 소수민족 풍정을 기반으로 일련의 조제 문화관광 활동을 알심드려 기획 출범해 다원 업태 특색 활동, 따사로운 봉사로 연휴 문화관광 열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전시 관광객 접대량은 동기 대비 11.65% 늘어났고 관광 수입은 동기 대비 15.5% 증가했습니다. 훈촌시에서는 본토 문화관광 자원의 우세에 입각해 당풍 해운, 다채 훈촌 문화관광 브랜드를 발전시키고 문화를 핵심으로 활동을 담채로 봉사를 보장으로 민속 체험, 고운 정원 관람, 유행 공연 예술, 과학보급 연구 학습, 따사로운 봉사 등 다차원 융합을 통해 전천후 전면 피보, 고품질의 연휴 문화관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전역 문화관광 업태가 다방면으로 꼽히고 인기가 지속적으로 높아져 군중들의 연휴 문화 생활을 풍부히 했을 뿐만 아니라 훈촌 변경 문화, 발해 문화, 민속 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충분히 전시해 연휴 문화관광 소비 시장을 효과적으로 활성화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훈촌시에서는 문화관광 봉사의 질 제고와 증효에 초점을 맞춰 고속철도역, 고속도로 입구 등 도시 창구에서 문명자원 봉사 활동을 전개해 관광객들에게 관광 공략을 발급하고 관광 코스를 설명하면서 친절하고 세밀하며 따사로운 봉사로 관광객들의 연휴 관광 체험을 전방위적으로 제고함으로써 변경도시 문화관광 봉사 명함장을 빛냈습니다. 다음 단계 훈촌시에서는 문화관광 융합 발전을 더욱 심화하고 본토 문화 특색 자원을 깊이 발굴하며 문화관광 제품 업태를 풍부히 하면서 당풍 해운, 다채 훈촌, 도시 문화관광 명함장을 빛내 전시 문화관광 산업의 고품질 지속 발전을 추동할 방침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훈촌 실크로드 발해고진 풍경구의 2026년도 영업이 10월 7일 종료됐습니다. 10월 8일부터 모든 관광객 접대 봉사가 잠정 중단됩니다. 표원기간 풍경구는 풍경구 전면 유지 보수 및 승격 사업을 전력으로 전개해 세부적인 부분을 다듬고 관광객 체험을 최적화할 예정입니다. 2027년 개원 시간은 풍경구에서 발해고진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발표하게 됩니다. 그늘의 마천자 변경 파출소는 관할구역 군중으로부터 생김새가 작은 사슴과 비슷한 동물이 생태공원 내에 한 배수로에 떨어져 갇혔다는 구조 요청을 받았습니다. 당직 민경은 즉시 밧줄 등 구조 장비를 챙겨 차량을 타고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민경은 갇힌 동물이 앞서 구조했던 야생 노루류 동물인 것으로 초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노루가 무사히 빠져나온 뒤 민경은 즉시 야생동물 보호 주관 부문에 연락해 부상 입은 노루를 온전히 인계했습니다. 전문 인원이 노루를 데려가 후속 치료와 회복 관찰을 진행하며 완치 여부가 발생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되면 적절한 시기에 자연으로 돌려보낼 예정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성당위상무위원이며조당위석인호가복이珲春시를찾아대상건설산업발전등상황에대해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국경절연휴조항라디오텔레비전방송총국길림위성텔레비전방송연변위성텔레비전방송등국가성주급매체들이계속해珲春의생태문화관광소비활력개발개방등에주목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10월6일성당위상무위원이며조당위석인호가복이珲春시를찾아대상건설산업발전등상황에대해조사연구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길림성당위와정부의사보고를청취할때습근평총서기가한종료연설과중화민공화국창건77돌경축초대회에서한종료연설정신을깊이있게관찰하고실물경제를토대로하고제조업을버팀목으로하는것을견제해야합니다변경연애우세를발휘하고플랫폼직접능력을제고하며도움하는중대대상의계약착지와건설속도를다그쳐실속있는대상건설성과로실물경제기반을단단히다져야합니다호가복은먼저길림자금동업위원회사를찾아기업조절통제중심에서기업의생산경영상황에대한소개를진지하게청취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말했습니다길림자금동업위원회사는년간생산액이105건을넘는연변의골간기업으로서공업경제운행을안정시키고경제의지속적인성장을추진하는데중요한버팀목역할을발휘했습니다珲春시는기업이본업을잘해나가도록봉사하는동시에안목을넓히고사로를확장해사슬확장및보안대상을연구기획및유체해야합니다동박정밀동부품등하류산업을대대적으로발전시키고동산업이정밀심층가공으로확장되도록추진해제품부가가치를끊임없이제고해야합니다기업의유산현지소화처리방안을동시에마련하고실리카대상에조속한착지를추진해류산이라는자원을최대한활용해야합니다珲春옥홍석유화학공업연간생산량100만톤급청정에너지심층가공대상건설현장에는8대의대형저장탕크가우뚝서있었고작업자들은탕크구역기반과공예배관을중심으로설치작업을펼치고있었습니다호가복은설비설치진척을현지고찰하고원자재공급제품정류생산투입계획을상세히요해하고나서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시간대를틀어주고힘을집중해일기부대설비를원만히설치하는한편공장구역도로경화주변환경개조및승격을동시에추진해련동조절조건을갖추도록보장해야합니다 LPG 심층가공세분화분야를예의주시하고프로판부탄프로필린부틸렌등화학공업기초재료생산을중심으로2기대상건설을서둘러가동해제품가치사슬의고급화확장을추진해야합니다이투년간생산량50만톤급재생알루미늄원정대상은주로알루미늄재료가공생산라인을건설하고알루미늄합금등제품을생산합니다호가복은대상진척상황을여러차례현지고찰한바있습니다그는재차시공현장을찾아건설진척상황을현지고찰하고나서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시공기를역순으로배정하고작전도를걸고시공하며시공역량을통괄해건설속도를다그치고힘을모아시공기를앞당겨하루빨리생산에투입운영되도록해야합니다珲春시석탄저장분배기지대상이완공되면최대저장역량이50만톤에달하고년간처리능력이300만톤에달하게됩니다호가복은시공현장을찾아시공기배정건설진도설비구매등상황을상세히요해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말했습니다현재석탄시장형세가지속적으로호조를보이고있어대상이투입운영되면즉시안정적인수익을형성할수있습니다 훈촌시는 대상 건설이 지출된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고 연내 조업 목표를 확정해 시공 역량을 영활하게 배치해야 합니다. 환적장 저장소 선별 및 파쇄실 등 공사 건설을 다그치고 설비의 현장 진입 및 설치를 동시에 추진해 대상이 연내에 완공돼 생산에 투입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동북아 석탄 거래 중심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대상 시공 진척 상황을 진지하게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당부했습니다. 기업은 기계 설비를 충분히 투입하고 시공 작업반을 늘여 원탄 생산 라인, 분리 작업장 등 건설을 서둘러 공사를 다그치고 시간대를 앞당겨 대상이 하루빨리 투입 운영 조건을 갖추도록 보상해야 합니다. 훈촌시 판석진 료종촌 수광 지혜농업 대상 건설 현장에는 일부 조립식 비닐하우스 철골 구조가 이미 우뚝 서 있었습니다. 호가복은 기업 책임자와 깊이 있게 교류하며 하우스 규격, 부대 시설 및 판로 등 상황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준공 즉시 투입, 완성 즉시 생산하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하우스는 동마다 건설 즉시 생산에 투입시켜 효익을 보도록 해야 합니다. 훈촌시는 기업 본사와의 접목을 긴밀히 틀어줘야 합니다. 기업이 투자 강도를 높이고 건설 절차를 가속화하도록 독촉해 대상이 하루빨리 준공돼 생산에 투입되도록 힘쓰는 한편 기업을 적극 도와 판로를 열고 러시아 시장을 개척해야 합니다. 범해 국제 물류 창고 저장 단지 대상은 주로 식량 비축고 물류 창고를 건설하며 완공 후 년간 콩 5만 톤, 용도 2만 톤을 가공하고 화물 4만 립방미터를 분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가복은 원자재 원천 제품 종류 판로 등 상황을 상세히 문의하고 나서 기업이 동북의 립동전 유효 시공기를 다잡아 시공 조직을 강화하고 건설 능률을 제고해 연야의 주체 공사 건설을 마치고 립동 후 내부 인테리어를 추진해 대상이 조속히 완공되고 생산에 투입돼 효익을 거두도록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호가복은 중점 문화관광 대상 진척 상황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령원리 특색문화 관광거리 대상 시공 현장을 찾아 전체 기획 상황에 대한 소개를 진지하게 청취하고 개조 기획, 기능 배치, 건설 기한 등 상황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특색문화 관광거리는 도시 기능을 보완하고 인기도와 상업 분위기를 모으며 소비 잠재력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단체로서 훈촌의 국경 관광 명함을 빛내고 도시 흡인력을 강화하는 데 직접적인 견인 역할을 합니다. 시공 역량을

총괄의 건물의 외관 갱신, 내부 공간 개소를 다그쳐 추진함과 동시에 부대 공공기반 시설을 잘 건설해 연말 전에 개소가 완료되도록 보상해야 합니다. 거리 전체 경관을 시각적으로 정교하게 조성해야 합니다. 외관 설계, 표지판, 조명 빛깔 등 면에서 미학적 가치를 잘 살려 사람 사는 맛이 있고 머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소비의 새 시나리오를 구축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훈촌시는 지리적 위치가 두드러지고 혜택 정책이 다양하며 개방 플랫폼이 집적돼 전주와 전성의 발전 대국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합니다. 실물 경제를 토대로 하고 제조업을 버팀목으로 하는 리념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하고 위치, 정책, 플랫폼 등 면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 투자 규모가 크고 견인 역할이 강한 제조업 대상을 착지, 착공시키며 봉사업에 우수하고 고능률적인 발전을 가속화해 현역 경제가 질을 높이고 량을 확대하며 속도를 내 돌파를 이루도록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수입 자원의 현지 가공을 발전장대시키고 종합보세구, 호시무역구, 변강경제 협력구 등 개방 플랫폼에 의탁해 수입 자원 정밀 심층 가공 선도 기업을 유치하고 청정 에너지, 냉동 해산물, 용유, 대두, 종량제 등 수입 자원 가공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원자재 판매에서 제품 판매로의 조언안을 실현해야 합니다. 러시아의 최종 소비 시장과 깊이 있게 접목해야 합니다. 자동차 및 부품, 중고차, 기계, 전자 제품, 경공업, 일용품 등 분야를 중심으로 정밀하게 배치하고 우수한 기업과 중대 대상을 착공시켜 도마하는 제품이 현지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인 후 러시아 시장으로 판매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현대 봉사업을 대대적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합니다. 변강 도시의 위치적 우세와 도시 기능 보완에 객관적 요구에 발붙여 봉사업 능력 확대 및 질적 제고 행동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다국 전자 상거래, 창고 물류, 서비스 외수, 자동차 관련 업종 등 업태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숙박 음식, 여행 거주, 건강 양생, 가정 봉사 등 봉사 공급을 풍부히 하고 최적화하며 생산성 봉사업이 전문화 및 가치 사슬의 고급 단계로 확장되도록 추진하고 생활성 봉사업의 고품질 다차원 편의화 발전을 촉진해 실물 경제의 가속화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버팀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조직속 관련 부문 및 훈촌시 정부의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경절 연휴 중앙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총국 길림 위성 텔레비전 방송, 연변 위성 텔레비전 방송 등 국가 성축구 매체들이 계속해 훈촌의 생태 문화 관광 소비 활력 개발 개방 등에 주목했습니다. 아래 상세한 보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0월 7일 중앙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총국 뉴스 연합 보도 방송 말미 신주 금수에서 동부 호랑이 표범 국가공원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방송했습니다. 이날 중앙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총국 농업 농촌 채널은 중국 삼농 보도 전문란에서 길림 훈춘 통상국 우세가 해산물 소비의 활기를 불어넣고 관광객들이 현장에서 골라 바로 조리하고 있다면서 훈춘시가 통상국 우세 의탁해 특색 해산물 미식으로 각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현지 해산물 시장이 인기 명소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0월 1일 국경절 당일 길림 위성 텔레비전 방송 길림 뉴스 연합 보도는 하나의 국기를 함께 겨냥 백산 송수 한 마음으로 조국 향해라는 제목으로 훈춘 국문 통상구 일선에서 동시에 국문 하나의 국기 함께 겨냥 주제의 국기 개양식을 거행해 변경을 수호하며 충성스럽게 직책을 이행하는 사명 담당을 보여줬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길림 뉴스 연합 보도는 또 가국 함께 경축 명절에도 나는 일터의 전문안에서 일선을 지키며 실천으로 담당 보여줘라는 제목으로 국경절 기간 중교 도로 건설 훈춘 방천 고속도로 대상 건설 현장에서 600여 명의 건설자들이
일선을 지키며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시멘트 교반 말도, 교량 하부 및 로반 굴착, 성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0월 2일 길림요수 연합 보도는 또 가국 함께 경추 길림에서 소비 전문안에서 길림 명절 소비 열기 뜨겁게 달아오르고 시장 활력 지속적으로 방출이라는 제목으로 러시아에서 온 신선한 킹크랩이 훈촌 통상구를 통해 신속하게 통관되고 있으며 가장 빠르면 3일 안에 신선한 킹크랩이 천가만호의 식탁에 오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0월 4일 길림요수 연합보도 가국 함께 경축 명절에도 나는 일터의 전문안에서 길림 공안 민경 일선을 지키며 수많은 가정의 평안 지켜라는 제목으로 국경절 연휴 기간 훈촌 변경 다국 인원이 빈번하게 오가는 가운데 훈촌시 공안국에서 조직한 공문 선봉 통역 경찰대 전원이 일터를 지키며 일선에서 이중 언어 대회 경무 봉사를 제공해 다국 왕래가 질서 있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0월 7일 길림요수 연합보도 새 사상으로 새 로종 인솔 전문안에서 길림 국경절 소비 열기 뜨겁게 달아올라 여러 곳에서 시장 잠재력 방출이라는 제목으로 연변대학 훈촌 캠퍼스 부근에 위치한 별빛 장터가 개장했는데 젊은 소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이 신흥 거리가 빠르게 많은 대학생들을 흡인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0월 6일 연변 위성 텔레비전 방송 연변 뉴스에서 훈촌 학색 금식 체제 혁신 추진 민생의 따뜻함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 지켜라는 제목으로 훈촌시에서는 교정 급식의 안전, 영양, 품질, 성격에 초점을 맞춰 교정 급식 특별 정비 행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하고 교정 특별 혜민 프로젝트를 가동해 교정 급식의 품질이 가열차 향상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훈촌시는 독특한 변경 지역 우세에 두터운 발해 고운 바탕과 짙은 소수민족 풍정을 기반으로 일련의 주제 문화 관광 활동을 알심디로 기획 출범해 다원 업태 특색 활동 따사로운 봉사로 연휴 문화 관광 열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전시 관광객 접대량은 동기 대비 11.65% 늘어났고 관광 수입은 동기 대비 15.5% 증가했습니다. 훈촌시에서는 본토 문화 관광 자원의 우세에 입각해 단풍 해운, 다채 훈촌 문화 관광 브랜드를 발전시키고 문화를 핵심으로 활동을 단체로 봉사를 보장으로 민속 체험, 고운 정원 관람, 유행 공연 예술, 과학보급 연구 학습, 따사로운 봉사 등 다차원 융합을 통해 전천후 전면 피보, 고품질의 연휴 문화 관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저녁 문화 관광 업태가 다방면으로 꼽히고 인기가 지속적으로 높아져 군중들의 연휴 문화 생활을 풍부히 했을 뿐만 아니라 훈촌 변경 문화, 발해 문화, 민속 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충분히 전시해 연휴 문화 관광 소비 시장을 효과적으로 활성화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훈촌시에서는 문화 관광 봉사의 질 제고와 증효에 초점을 맞춰 고속철도역, 고속도로 입구 등 도시 창구에서 문명자원 봉사 활동을 전개해 관광객들에게 관광 공략을 발급하고 관광 코스를 설명하면서 친절하고 세밀하며 따사로운 봉사로 관광객들의 연휴 관광 체험을 전방위적으로 제고함으로써 변경도시 문화 관광 봉사 명함장을 빛냈습니다. 다음 단계 훈촌시에서는 문화 관광 융합 발전을 더욱 심화하고 본토 문화 특색 자원을 깊이 발굴하며 문화 관광 제품 업태를 풍부히 하면서 단풍 해운 다채 훈촌 도시 문화 관광 명함장을 빛내 전시 문화 관광 산업의 고품질 지속 발전을 추동할 방침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훈촌 실크로드 발해고진 풍경구의 2026년도 영업이 10월 7일 종료됐습니다. 10월 8일부터 모든 관광객 접대 봉사가 잠정 중단됩니다. 표원기간 풍경구는 풍경구 전면 유지 보수 및 승격 사업을 전력으로 전개해 세부적인 부분을 다듬고 관광객 체험을 최적화할 예정입니다. 2027년 개원 시간은 풍경구에서 발해 고진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발표하게 됩니다. 그늘의 마천자 편

안경 파출소는 관할구역 군중으로부터 생김새가 작은 사슴과 비슷한 동물이 생태공원 내에 한 배수로에 떨어져 갇혔다는 구조 요청을 받았습니다. 당시 민경은 즉시 밧줄 등 구조 장비를 챙겨 차량을 타고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민경은 갇힌 동물이 앞서 구조했던 야생 노루류 동물인 것으로 초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노루가 무사히 빠져나온 뒤 민경은 즉시 야생동물 보호 주관 부문에 연락해 부상 입은 노루를 온전히 인계했습니다. 전문 인원이 노루를 데려가 후속 치료와 회복 관찰을 진행하며 완치 여부가 발생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되면 적절한 시기에 자연으로 돌려보낼 예정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길림성네트워크요명인좌담회가소집됐습니다올해1월부터8월까지珲春종합보시구의대외무역경제성장속도가빠르게증가하면서수출입무역액은159억2800만원을달성해동기대비 89% 증가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10월7일성당의석의황강이장춘성원카페에서길림성네트워크요명인좌담회를소집사회했습니다그는석금형청석의네트워크강국건설에관한종료사상을깊이있게학습관찰하고올바른정치방향과여론지도를확고히파악하며주선율을적극발행하고바른에너지를전파해길림성전면진흥의강대한역량을불러일으켜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황강은장춘세계대학생동계운동대회선전보급특색문화관광보급홍색역사해설등방면에대해참석자들과즉석교류했으며길림300년변강의열토에서현대의요람으로동북항일연군창시자라등현두책을선물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말했습니다근일내길림성각방면사업이선하고새로운좋은방향으로나아가고품질발전추세를보이고있는데특히문화관광사업이뛰어난성과를내길림성의인지도미명도흡인력이크게높아졌고간부와군종들의사업창업정신이더욱충만해졌습니다이는전성인민의공동노력의결실이며신매체가대체불가능한중요한역할을발휘했고각네트워크유명인들도부지런히노력해적극적인공헌을했습니다성당위는여러분에게감사를표하고칭찬을보냅니다황강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네트워크유명인들은비교적큰영향력을갖고있으니진심과정성을다해고향을선전해도마하는사람들이길림성을알고찾아와사랑하게되기를바랍니다첫째인민을중심으로해야합니다인민은나라의주인으로서전심전력으로인민을위해봉사하는것은당의근본취지이며임기동안백성의혜택을안겨주는것은각급지도간부들이반드시수립하고실천해야할올바른치소관입니다모든것이인민을위하고인민에의지했기에위대하고영광스러우며정확한중국공산당은당창건105년이지나도록여전히청춘을간직한세계최대집권당입니다여러분은네가지자신감을굳히고인민속에깊이뿌리내려백성들이즐겨듣는방식으로생활의정취가담긴언어로진실하고사랑스러운고향을알려야합니다둘째내포를깊이발굴해야합니다관광의영혼은역사문화이고관광의생명력은유일성과희소성에있습니다장백산차간호 G331 등길림성의독특한생태경관을충분히보여주고오래도록빛나는길림성특색역사문화를깊이발굴해내포가깊고온기가있으며영향력이있는네트워크작품을도마안이내놓아낮은수준의중복내부경쟁을피해야합니다책을많이읽고좋은책을읽고역사를엄밀하고정확하게해설해야하며오대징이변경을측량하고령토를수호한이야기라등현이동북인민항일구국운동을지도한이야기양정우가몸을바쳐순국한여웅이야기를잘살려전하고길림성선명한홍색상징과고품질발전의분투자세를생생하게묘사해역사문화생태와관광이서로어우러지고조화롭게발전하게해야합니다신용과성실은가장좋은선전광고입니다성실하게경영하는짙은분위기를조성하는데힘쓰고기업과상인들이신용과성실을생명처럼여기도록이끌어관광객들에게집에온것처럼편안함을느낄수있는양질의봉사를제공해야합니다장춘에서세계대학생동계운동대회가개최되는중요한기회를굳게들어주고대회선전을강화해좋은세계에믿을수있고사랑스럽고존경할만한중국과정이넘치고흥미롭고 요망한길림을보여줘야합니다셋째중화의우수한전통문화를고양해야합니다중화민족은5천여년의요구한문명역사를갖고있으며세계에서유일하게고대부터지금까지이어져오면서한번도중단된적이없는문명을보유하고있는바이를통해독특한특색을지니고심오하고풍부한가치관념과문명체계를형성했습니다민족정신을계승하고인이래지신모든선행가운데효도가으뜸이라는정신근면하고검소한정신끊임없이자강하는정신등전통미덕을더욱발전시키고널리알리는데힘써야합니다선전인터넷정보부문은인터넷유명인들에게적극적인지원과도움을제공하고이들이사업을전개하는데양호한조건을마련해줘야합니다좌담회의에서인터넷명인왕문동장예영손진효마경백가위리량장이진손대웅류영만흥부진활곽가정용왕소야가각각발언했습니다이들은각자의창작및운영경험을바탕으로소감과경험을나누고앞으로도길림에지속적으로깊이뿌리내리며긍정적인에너지를전달하는내용을제작하겠다는강한의지를밝혔습니다또한창작자원을공유하고주류언론과1인매체간의협력을강화하는등의측면에서의견과건의를제시했습니다조로보김육휘성직속관련부문책임동지들이좌담회에참가했습니다본방송국소식입니다근일세관총소가발표한통계에따르면2026년1월부터8월까지훈춘종합보시구의대외무역경제성장속도가빠르게증가하면서수출입무역액은159억2800만원을달성해동기대비 89% 증가했습니다통계에따르면전국101인세계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순위에서훈춘종합보시구는65위를차지했으며2025년동기대비14계단상승했습니다수출입총액은동북지역9개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가운데3위를차지했으며지역경쟁력과업계영향력이지속적으로높아지고있습니다근일의훈춘종합보시구관리국은동북아변경개방의최전선이라는지역위치우세에입각해보시의도하기정책과변경지역위치중첩우세를확대해전국최초의보시도하기세모식을잇따라개척했습니다2025년12월16일전국최초의신선킹크랩보시중개도하기분류수출모식이착지됐습니다킹크랩이입경한후바로종합보시구에들어가림시양식및포장을진행하며수입관세와부가가치세를잠정면제받습니다또한세관7곱하기24시간예약검사를실시해당일화물인수부터육상운송통관항공기탑재까지전과정을완료할수있도록했습니다 TIR 운송은77개제약국에서한번신고한대의차량으로직행이가능해다국물류시간과비용을효과적으로줄일수있습니다훈춘은동북최초의다국전자상거래소포 TIR 로선을개통했으며화물은세관을통과한후모스크바까지직행하고유럽여러국가로운송범위가확대되고있습니다훈춘은이미체조인증을받은대러시아륭로간선물류거점도시로자리잡았으며알리익스프레스 OJON 등주요다국플랫폼도훈춘변경창고를활용해화물을집중집하하고대량으로해외에반출하고있습니다여기에전천후예약통관개혁까지도해지면서다국화물의해외반출효율이지속적으로향상되고있습니다화물이이른아침종합보시구에도착하면당일오후훈춘통상구를통해출경할수있습니다이배경에는훈춘의성숙한보시에도하기다국전자상거래전모식생태가자리하고있습니다2024년말훈춘은동북삼성에서가장먼저1210모식을작지하고구역반입즉시환급제도를시행했습니다현재여러류형의다국전자상거래감독관리모식을구축했으며일반무역보시의종계업무와결부해상호협력발전구도를형성하고통관및창고물류회전효율도크게향상됐습니다앞으로훈춘은 통상구 통관 봉사를 끊임없이 최적화하고 다국 물류 통로를 원활하게 하며 보세 중개, 다국 전자 상거래 등 대외무역의 새 옵태를 육성해 대외무역 경영 조치를 지속적으로 장대시키고 산업발전의 새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대외무역 안정화 정책을 정확하게 시달하고 기업의 수요에 접목해 기업의 어려움 해소와 역량 강화에 조력하며 다국 무역 발전의 걸림돌을 끊임없이 해소해 대외무역 수출의 안정적인 성장에 견고한 기초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촌시 교통경찰 도시관리부문에서는 상시화 교정 등하교 안전지킴이 근무 모식을 가동해 경찰과 도시관리부문이 연동하고 분업 협력하며 정확하게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전체 사생들의 평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매일 출근 시간 교통 체증에 대비해 교통경찰 근무 인원들은 미리 근무지에 도착해 학교 입구 교차로, 횡단 보도 등 주요 지점에서 차량이 감속하고 양보하며 질서 있게 통행하도록 인도하고 혼잡한 차량 흐름을 정리하며 비문명적인 교통행위를 계도하고 학생을 등교시키는 차량이 잠시 정차한 후 바로 이동하도록 규범화함으로써 학생들의 학교 진입 통행이 안전하고 원활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저녁 차량 통행이 가장 많은 시간대의 하교 시간에는 도시관리 대원들이 교정 주변 도시 면모에 대한 특별 정비를 전개하고 학교 입구에 이동 로점상 도로 점령 경영, 상점의 점포박 경영 등 위법 현상을 중점적으로 정리하며 도시관리 규정과 안전 지식을 선전 강연합니다. 등하교 학생을 데려다 주고 맞이하는 학부모들에게 문명하게 주차하고 규범에 맞게 대기하도록 계도하며 도로를 점령한 무질서한 주차 현상을 근절해 학교 주변 도시 면모 환경을 지속적으로 정화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10월 8일 훈촌시 정화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에서는 훈촌시 제4소학교에 진입해 식품위생안전 주제 선전 강연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활동에서는 학생들에게 식품 구별 방법, 일상 식생활 위생 등 지식을 설명해 학생들이 식품 안전 의식을 수립하고 좋은 식습관을 기르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날의 길림성 애민 천하 아동관심기금회에서는 훈촌시 초니 사회사봉사 중심과 연합으로 자폐증 아동 관심 수공 자선 바자회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이상 요소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10월에 들어서니 이제는 완연한 가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천고 마비의 계절 가을은 신체 혈관이 수축되고 지방층이 두꺼워져 살이 찌기 쉽습니다. 이럴 땐 자신의 나이와 체력에 맞는 적절한 운동이 필수인데요. 걷기거나 자전거 타기 등 유산소 운동은 비만 예방과 허리 근육 강화에 좋고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도 충분한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알맞은 운동으로 자신의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 이른 아침이거나 밤 시간에는 바깥 운동을 적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래 상시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훈촌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기온은 22도. 춘화 최저 기온은 4도, 최고 기온은 22도. 하담은 최저 기온은 6도, 최고 기온은 22도. 양포 최저 기온은 6도, 최고 기온은 22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기온은 22도. 경신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기온은 23도. 반석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기온은 21도. 삼가사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기온은 22도. 영안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기온은 22도. 밀강 최저 기온은 5도, 최고 기온은 22도. 방천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기온은 21도.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길림성네트워크요명인좌담회가소집됐습니다올해1월부터8월까지珲春종합보시구의대외무역경제성장속도가빠르게증가하면서수출입무역액은1,592,800만원을달성해동기대비 89% 증가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10월7일성당의석의황강이장춘성원카페에서길림성네트워크요명인좌담회를소집사회했습니다그는석금평청석의네트워크강국건설에관한중요사상을깊이있게학습관찰하고올바른정치방향과여론지도를확고히파악하며주선율을적극발행하고바른에너지를전파해길림성전면진흥의강대한역량을불러일으켜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황강은장춘세계대학생동계운동대회선전보급특색문화관광보급홍색역사해설등방면에대해참석자들과즉석교류했으며길림300년변강의열토에서현대의요람으로동북항일연군창시자라등현두책을선물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말했습니다근일내길림성각방면사업이선하고새로운좋은방향으로나아가고품질발전추세를보이고있는데특히문화관광사업이뛰어난성과를내길림성의인지도미명도흡인력이크게높아졌고간부와군중들의사업창업정신이더욱충만해졌습니다이는전성인민의공동노력의결실이며신매체가대체불가능한중요한역할을발휘했고각네트워크유명인들도부지런히노력해적극적인공헌을했습니다성당위는여러분에게감사를표하고칭찬을보냅니다황강은다음과같이지적